0: 전쟁 듣고 백마삼이라 했죠. 요, 위신다 돈보.
1: 아구신 듣고
2: 아, 만다네 땅바시치. 아이, 리 먹을 떡가드려. 이여, 능 만땐드. 산장하니까 비다가에. 응, 만땐가. 저리에 듣지 않쪘게가 영어는. 예, 10번 발음을 안고 왔도. 꽁, 어중하라산 여보봐. 조뻣물이 밭먹어, 이거. 봉을 놓고. 룽가 옆밭 왜 건드린 방안에. 뭉금을 럼이야. 에이, 10mm 밭은 땡가.
0: 람브롱 원룸은 없고 안악 모았던디 안악 모았던디 괜히 당디 타오바기 이끼 디나니 위스 가떠무 온도스는 위스 다구고 무리니 디 안악 모았던
1: 요디 부추곤디래 딱 들러이가 영어보 내 우뚝 야구 아랍 내 지리 야구 뭐
2: Aduh, kaya orang tuku gelas. Nek butuh harap nak cirim, mah.
0: Kang Mas keparang semenih sawat awis. Hewit meniko ingin ngelamar mboten namung putra kula antasena. Sopo wae. Putra kula sombo wisa coles mono dalah pun purwa ganti.
1: Yai, putramu tak kundut, Yai.
3: Eh, Arjuna, pun kakang sopo iki. Aku rak kakang wipe. Tak jaluk putramu.
1: Kulok janako, aku siapa? Aku gurumu ngir. Aku duel yang karo bapakmu aku.
0: Parang wengen dateng pun nanoman Raden. Kaya jengguku sopo-sopo. Yen kue abet karo wong liyo itu nyimbang sedulur. Aku randui sedulur kue warapopo.
2: Padahal gue kok gini ya. Kabeh waris piye ya gong. Pilih salah si jinggol yane meri.